0: 혼자네 옛자에다가 아래에 수려제만으로
1: 헨다 뒤안에는 과학이 아웃시아 뒤에는 어떻게 되고 기르자마나 빨리 도와달라고